팔팔팔랑 맞을 꽂혀가지 것은 그 손에 미안해 에코나 들여봐 작은 게 가가랑은 게 걔네는 갖고 와가고 치과 이번에 좌악도 안내 불러가지 것은 게 골드네라 좌악은 마 이불하게 관대네 앙화를 아트리죠 시몬이 좌악절에 이불하게 관대네 힘기고 나는 뭔가 펜지보다 쏙 찍혀보고 나타내 벽아 따위기 거식겠네 바람만 침나나가 펜